나시망 팔스 폴리오코 칸나니 남그니 바감 차타니가만 닥터 생잔 아르마락니 아간탈라 토나니코 크나스와하 데덕사니 자마노 프룽니 스니 콜라치옹 하운 볼리우드 멜로디 프로그램 코 크낭스카나만겐 이안 아카시와니 튜라

0: 아유, 염스티랑네 도나 가이죠. 난리 오카이 자만기노.
1: 바바 연다카바 잔이랑네 낙나네 남자와 나디 지급바 잔이랑 코디 돈통나 사낭족바.
0: 나족동 나마이코마시야. 앙이 그숙 자나 스카랑고 자나만 나드 빳 앙아 차이겐바. 안탕니 자나 스카 그거 주소가 나만 나 나가고 나가 위자마.
1: 암바 나 잡레팀은 자만은 나 자족고데 낭이 빈이 남근이는 사가니가야바. 뭇듬 지급바 아로카리 낭톳급바 잔이랑 그 왓보하. 낭이 빈이 남근이는 남마 자니 미슈 삼장가랑 그서 자보하.
2: 야고 Commissioner of Food Safety 메갈라 실롱니가다 위였띵아.
3: 이언 아가 시완이 지라 에스모이더 프롱니스니 콜라치용아하 아가나트맨게타 예수모이원스망 볼리우드 멜로디 프로그램오 등탄능청 힌디 필름니 기트랑고 프롱니 쳇바 지오나크나소스 카나만긴 스캉바오 마스티 필름니 기트코 크낭칭나만긴 원 우딧 나라얀 아로 아비짓니 랑카파 기트 기트옹앵아 에 근와라 피르가야 마라

0: 야 미측 또 쿠안바 미지 깬이야 쿠랑그다 크나 우디 아마깐바 족족 깬이야 사우바 아시 푼느꼬디 자만 우디 신태겐네 살디 무캉니자네 테라
1: Nasimang Grosso Mu Armarak, Janlitz Secondary School, Turo Porangapa Chatrio Watum, Unipoidu Mganiko Knaswaha, Anjoljol O Silverius Marakni Rangapa Sasungatali Gitranko Prumi Scuba Juna Knans Kanaman Gin, Wagitrang Unginga, Achusok Zahauba, Gisakrata, Aro Reba Taiginma.

나시망 루톤 모무니 기드랑코 크나스와하 나오 라빅손 상마니 기드랑코 가마당스카겐 기드니 카타비종랑 앙니 카사가 참코 아로 가로힐스.

나이시망 크리스타벨 상마니 기드랑코 크나와하 다우 나이시망나 름비 아랭 아루 니르 뱅니 기릉급바 기드랑코 크나소나만겐 깃니 카타비총랑 하이 판테랑 하이 노멀랑 아로 미랑 슴덤 니나니토리리